0: 나 무항 내고지 걸어갔었지.
1: 어! 나 무항 내고. 나 무항 내고 싸꾼 국 많이 못 봐요. 다가.
0: 어. 때는 안 나이는 게 뭐 나 그 전.
1: 어느기. 러브 게티 카핏.
0: 네 봐요 뭔가 봐요.
1: 러브 게폰티카. 빠르게 막바 나고 띵고 그냥.
0: 러노 가르바고 마할리는 게 되는 거 아공 아공 바까 봐요. 마할리 저대는 뭔가 봐요 또. 러브 지고니 못
1: 노래요. 오피 오피 두이코 소후이코.
0: 나라 나라 어 나라 어.
1: 아 오이 뭐야. 나가나. 난 살리콘 뭔가.
0: 어. 어? 수응한 우스카부스 과연. 따라오냐. 바이옷 방고 달리코 라고 아. 어, 라로 탕하나 히모하는 로탕. 빈칭탕 도와 엄마가 또 받고. 비동디노 라보디카. 아? 악바이라 파르 뚱깃 랑코 니모. 에필 나코 나 바바이코 바르모. 마필 포다코 나 바바이코.
1: 디노드.
0: 어.
1: 하? 나 무슨 꿈이모?
0: 아, 비. 발 이건 세 달리콘 비. 아,
1: 네야, 네야, 네야. 호핑
0: 그냥. 가파우와 사이몽 리토블리토. 이거 개 도가. 아, 그래요. 날가. 어쩌만.
1: 아, 그래요. 모르 모르 나발이. 모르 나발이.
0: 아, 대사. 오이. 아, 이 무슨 공기 또한 또한 또가. 모르 대식 비는.
1: 오이. 아, 아킷 온데 엑시비션.
0: 엑시비션.
1: 엑시비션.
0: 어서기 날가.
1: 리토블리토.
0: 아, 개. 오, 개. 라브 기대 이거 니모 라브 이거 그럼 디노가 기분차 나 공기 떠올리고 강일로 황전제
2: That portion was brought to you by MX3 Dito ako believe. This time check is brought to you by MX3. Dito ako believe.